0: 말하지 마. 우 맞지 말아서 미케. 아니면 남인 게. 알도서 나가 원해 보필로 언제. 아이씨. 저 라디오 가사진아가 샤프는 주제 DJ 엄마 메슬라케 언알레보망 가사진아가 샤 김민수 에메카이 메슬수 에마슈마가고 언알레메츠 메디 아게 포갈레츠 호라 야브로비드 게 아오게냐브카이 호레냐네야 아부로봉아 아게시로 호게냐브고만트베키 타사 와나모코자 가세 에메 에스카수 다자친일라가 셰고 아츠베라사만타 아츠베라토 아야 알레고 아이시 에르겐케 에멜레자 아키보나 와나모코자 가세 아키보나 자친일라가 셰고 아키마마메츠 아르샤모레츠 게나 아레 DJ 메네 가세 아르고메츠 엘레 kumametse lentabisenga ya akamana wana mkhotsa kahle efela DJ bane ke efela ke tsena ke efela ke tsena ke lu sentse tsaka ke khona bala mmela ya ntsaka le ga ite jwala ara se wana mkhotsa kahle re ba DJ kumametse lentabisenga amakubunga are bona lele rato are nya wa efela DJ phone are ke na lwena DJ phone and turning time Lily Avance. Yemona atuba hona le epile ngwe ene tse ke bua le mongwana yemona atuba pine na batho a tsena pine na yemona o kile bona ba tsena ba tshabile ba tla jwang batho yana tsuba ba bona
1: se le sang shokese
0: a ntle nyala ngwana mme go mo shapela e a go bona a bo tsena ba tshabile batho ba modima o kile bona ba tsena ka ga se shweshwe batho ba modima e abe itse makeup
1: Only
0: walk on. I'm a shabba bona ka foka nthala ba etsa ka
1: bang